0: 네.
1: 가비아니마스 처음은 이나가 하기나
0: 처음마아니나사하루카자미
1: 디제에마첸 가석하나탄 다두아데빌나하레 디제마체석한 디제아데체석하레 가나하마도